0: 한다.
1: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 오메.